0: 마저 자 파트리샤 마자리 싸 우주모나 예 마저 자 엠사가즈 마크 즈룸 자스 98.0 FM 갈랑아 엠사가즈 음파가티 14 minute past 2 이스카츠 사코 제가 만족 센 간게 콤볼인 쑥게 즈가 마슈미 아마빌 네스콤비 이싸 그게는 만돌로 그위즈구룽안 에즈빌 나 마슈미 아마빌 네스투파 예 마저 야 와저 가 만족 마가 베고 운제 ngubani artist lam nje la umanga mahle yemadoda ekune ngoma yakhe ayikhiphile tuthenjiwe yemadoda ufike ebukhoma uthe cha ngizabukhoma mfoka bhungane ngizoyenza lento ngifisa nje ukukhuluma nabalaleli bukhoma ake siyidonsa ingoma yakhe simhlangabeze ngaye oh madoda thenjiwe
1: yeah